우짜그티 유쿠라 우르신 소리 우드바 마라 우짜그티 유쿠라 우르신 소리 티투 하긴 운동 우드바 두누 마라 유쿠치 후리아그티 쓰부시누 마기 누바시 쓰부시가 대 마그티 누바신 소리.